내 워게이로 오가 기대로 희냐 마이타발라 마케니야 아라호카 사이샤모카 고이카카라 호모카 오타사리라 내요게레 희냐 마이타발라 마케니야 아라호카 나가 토녀와 복부맨 히나샤라 디아사이냐 사이샤모카 남부더니와 케루바 나 셰프가 셈바 사이냐 디아사이냐냐 고이카카라 나가 사이에 데리스 나고니와 보이타 사이냐냐 디아지나샤라 호모카 na man Simon na kata zina shara gida za ida otuko kamewe hayo kamo ige dos ya muwago leo ni 4 times stronger